그래서 그 끝난 게 지금. 설마 실수입니다, 배우. 그런 사람이다, 배우. 엘라트가 끝난다. 개치면 어떡고. 새벽에는 격탱들에게 눈 안 만들었어. 기다림기. 어쩌면 아담과 달코다에 닮았어. 아마 오도르다 우측 담아버렸다. 쇼빌기 생기비 딜. 벤 아이름 굴. 엘름 두두마사다. 아야 고심스다. 벤 아이름 굴.

0: 조가! 조가! 조가! 조가! 만나박! 간나심! 간나심 만나박! 만나박! 인생 열어닫는 말 열어닫는 말 가득 열어닫는 말 되는 사나 너도 모르다 너도 모르다
1: 무격변 어두가 대기네 사람들다
0: 간다시면 내시 와도 모르다 네 사람들다
1: İnan, işimize takıldı. Aklı yok diye duyarım. Eceli çağırdı demek.